생명통. 우수한 수술하다 이어져 나가지 않소. 우박하여 스마카 스야니아 인생 나라베인에 비하처라야 에라제 안오페이 카사마니예 이에 맘에 카사